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인데요. 기적을 경험한 10명 중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요.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 우리도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9명이 아니라 기억고 기억해내고 돌아와 엎드렸던 그 한 사람이 되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은혜를 벅차게 기억해내고요. 또 남은 반년 동안 채워주실 은혜까지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요.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넉넉하게 감사하는 복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어 찬양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영어 찬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 풍경은 어땠을까요? 척박한 땅과 모진 날씨를 뚫고 맺힌 가장 귀한 첫 이삭 한 단을 품에 안았겠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광야 같은 땅에서 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 은혜입니다. 기뻐하며 춤추던 축제가 바로 오늘 맥주절인데요. 보리 한 단을 끌어안고 벅차게 달려갔던 그 농부의 마음 오늘 우리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선의 감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함께 들으신 곡 크룩스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어졌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넉넉하게 미리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노미선 김성은의 연주 찬양 함께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어른성교학교가 끝나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늘 조심스러워요. 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끝나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한 10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까지 우리가 끝난다는 건 어느 정도 마음에 결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주제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3과 시작, 용서와 사랑으로 고! 고!예요. 자, 우리가 오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결단하는 날인데 어떻게 결단하면 좋겠는가. 바로 용서받고 사랑하고 고고 데모.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침내 용서할 사랑할 힘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모용이고요. 우리는 모랑이에요. 모험하는 용서의 사람들, 모험하는 사랑의 사람들이죠. 예, 오늘 우리 구호를 같이 외쳐볼 텐데요. 자, 준비되셨죠? 자, 구호 준비! 고! 고! 용서받! 고! 사랑하! 고! 고! 고! 데몬! 박수! 와우! 이제는 익숙하시죠? 네, 이제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한번 마치 준비 안 한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고! 고! 용서받! 고! 사랑하! 고! 고! 고! 데몬! 와우!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1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고였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용서로 고고였죠. 예수님의 용서로 고고. 네, 예수님의 용서가, 내가 받은 용서가 정말 만 달란트짜리, 16만 년에서 20만 년 사이, 어마어마한. 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16만 년 갚아야 되고요. 주말에 쉬고 갚으면 20만 년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3관대요. 용서와 사랑으로 고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디죠? 로세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동부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 생기고 나고 수많은 전쟁과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없이 우리는 처음에 주어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인데요. 이 아미시 공동체 지금도 저렇게 마차를 타고 움직이고요. 지금도 손으로 농사를 짓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로운 공동체에 2006년도 10월에 큰 사건이 터져요. 이 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우유를 배달하던 한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총으로 난사를 해서 무려 10명의 아이들이 죽어요. 자,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이 아미시 마을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미움도 떠나서 전쟁도 피해서 증오를 외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큰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된 아이들이 죽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이제 그 범인이 자기도 자결해 죽었는데 그 범인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니까 우리 피해자끼리 도우며 살아갑시다 라고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게다가 이들이 그 범인의 장례식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마음에 있던 그 미움과 그 아픔이 사라지기를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라면, 아니 10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을, 그런 중대한

죄인을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 외에, 용서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옵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 것입니다. 분노도 복수도 우리에게는 옵션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용서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더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에게는 왜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까? 했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죠. 배신하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가지를 흔들던 그 환호하던 군중들 다 외면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죠. 게다가 예수님이 목숨을 구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침묵하면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이 용서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그분은 두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용서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편한 자동차를 타고 재미있는 TV를 보고 편하게 전기를 쓰며 잃어버렸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구나. 용서하는 것 외에는, 그를 받아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옵션도 없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율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가장 문화적으로 뛰어나다는 로마인들이, 가장 군사적으로 완벽하다는 그 총독과 군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지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압박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것이 사실은 뭘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똑똑한 것 같고 그게 제일 나에게는 합리적이고 그게 나에겐 제일 어울리는 일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야, 저거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예뻐 보여요? 너무 이쁘죠? 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부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옵션이죠. 오늘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맨 윗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막 너무 막 속이 통쾌했어요. 야, 교회가 이래도 되는구나. 저는 교회는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완벽하다는 골로새 교회에도, 아, 불만이 있었네. 누가 누구에게 교회 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구나. 아, 그렇지. 사람 사는 데인데 불만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유일한 옵션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유일한 옵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불만의 유일한 옵션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피차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를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르지. 이 사람은 성격이 나랑 달라. 이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나랑 달라. 그러니까 다른 채로 용납해주는 거. 아우, 꼴보기 싫어. 아니고, 아우, 미치겠어. 아우, 왜 저러는 거야. 가 아니라 그분의 있는 대로 서로 용납하는 거. 이건 여러분, 더 많이 산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를 용납해야 돼. 그지? 우주야? 그지? 이사가? 그지? 기쁨아? 그지? 수빈아, 딴 데 보지 말고. 자, 너희도 용납을 해야 돼. 너희 엄마, 아빠를. 어? 우리 엄마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그지? 가훈아. 니네 엄마가 너를 막 부려먹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지?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아니야. 자, 용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피차 용서가 되는 거죠. 아, 용납을 해야 그 다음에 이래서 그랬구나. 아, 잘한다고 했는데 그랬구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용납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시키니까 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해요. 하긴 하는데 우리의 속마음은요, 에이 그래도 여기니까 예배니까 하는 척하지만 그 우리 속마음은 그래도 돌아서 있고 그래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안 돼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이것인데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설교를 3주째 들어도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밑바닥이기 때문이에요. 내 에너지가 없고요, 내 믿음이 없고요, 내 인격이 바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섭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은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 있다. 완성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을 덮으세요. 나의 유한을 덮으시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너희도 그리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나도 좀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작은 체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원래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아프실까를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가해자니까. 가해자는 그거 잘 몰라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아프셨는가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용서가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이 그 위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의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용서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만한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되면요, 그거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식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요, 가슴에 못이 박히고요, 안 하던 짓을 해야 되고요, 안 하던 전화를 해야 되고요, 안 하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밥을 사야 되고, 차를 마셔야 되고, 내 입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프셨구나. 아, 하나님 날 용서하실 때 이렇게 아프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럴 때에만 너희도 그리하고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짧은 것 같지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는 이 너무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분노와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왜요? 사랑을 왜 더해야 돼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전에는 옷이 이렇게 펄렁펄렁 했잖아요. 그거를 단단하게 묶어줘야 일도 할 수 있고 밥도 먹고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걸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래요. 즉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랑하면 좋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자, 그래 용서하자, 전화하자, 밥을 내자 아무리 말을 해도요, 사랑 없이 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건 가식이고요, 위선이고요, 그것은 립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띠를 매는 것, 이 인생의 완결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헛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헛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복해 보여도,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헛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안 해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있을까요? 네, 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 없는 내가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키세요. 안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하고 용서하면 저는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갈 거예요 라고 우리는 예수님도 막아요.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버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주는데 사랑은 하기 싫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 싫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결핍의 중심이에요. 원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왜 그런가 살펴보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불평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원인을 보면, 아,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비난을 해요. 자, 비난의 말을 쏟을 때 그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해달라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나 좀 사랑해줘 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비난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은요 불평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분에게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분에게 지금 사랑이 메말랐구나. 아, 사랑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친교 모임이냐, 우리는 가르치는 모임이냐, 우리는 회비되는 모임이냐, 아니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서로 달라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희에게 용서하고 용납할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기도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먼한 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가까운 기도로 바꿔봤어요. 시작. 제가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가 먼저 웃고, 어머나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대, 어머나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고

0: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게 잡지 마시고, 예, 어느 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더 근엄해 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조금 더 여러분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혼자 꽁에 있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내가 그러면 사람들은요 오해를 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가, 서로서로 다 오해를 하고 서로서로 막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원치 않는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불행은 자꾸 전염되고 커지고 확산되죠. 그래서 모두를 괴로워하게 만들고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어요. 좌절시켰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옵션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는요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선택을 안 하는 게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좋은 선택, 새로운 기억을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대상은 김정일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고요. 우리의 동료고요. 우리의 교우입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내가 더욱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용서 이외에는. 용서 이외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이 일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나의 모든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디죠?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어른성경학교가 끝나요. 아 끝났다. 3주 잘 마쳤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나는 얼마나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펼치며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이제 시작입니다.
1: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4-0691번 성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5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상반기 동안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하며 감사의 고백 넘치게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 5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최명자님이 찬양합니다. 감사 찬송.

7월 5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최명자님의 감사 찬송, 이어서 손태진님의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6089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074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홍지승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3841번님의 신청곡, 지선님의 너 시험을 당해. 9892번님의 신청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아 카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뷰티풀 광야, 이 아름다운 광야길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971번님의 신청곡,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피어워십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새달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인데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지요. 이 말의 참뜻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응답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려면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7월의 첫 번째 주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예전색을 말씀드리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되죠.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강림절에서 오순절까지를 교회력의 전반기, 오순절에서 대림절까지를 교회력의 후반기라고 부르는데 교회력의 후반기에는 신앙과 교회의 성장 성숙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교회력의 후반기인데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16편, 갈라디아서 5장,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에는 침례신학대학이 설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54년 7월 7일에 침례신학대학이 설립됩니다. 미남침례회에서는 1953년 6월 침례회 성경신학원을 설립했는데 침례회 총회는 이 침례회 성경학원을 정식신학원으로 정식신학교육기관으로 인가해줄 것을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부에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침례회 신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침례회 신학교의 초대 교장은 에버네티 선교사님이었고 2대 교장은 노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침례회 신학교는 1973년 한국 침례회 신학대학으로 승격했는데 대전시 중구 목동에서 출발한 침례교 신학대학은 현재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에 넓은 캠퍼스를 마련하고 많은 침례교 교육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신학대학이 1954년 7월 7일에 설립됐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에는 정남수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8일 우리나라 나사렛 교회 설립자 정남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일찍이 미국 유학을 했고 처음에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그 다음에는 성결교 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자치와 자립교회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게 되죠. 다시 미국으로 가 공부하다 해방 이후 미국 나사렛 교회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선교사 자격으로 귀국해 한국 나사렛 교회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1965년 7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7월 8일 수요일에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분들이 있어요. 독일의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한 분이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동양을 깊이 사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3년 전인 1803년 7월 8일에 태어나셨는데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1831년 로드 아모스토호라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들어오게 되죠.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충청도 서해안 홍주에서 당시 임금이던 순조에게 예물과 성경을 보내고 영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이 편지의 회답을 기다리며 그곳 주민들에게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주고 감자종자를 심는 법 그리고 저장법을 알려주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구출라프가 감자 재배법을 알려준 것이 나옵니다. 정부는 구출라프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며 예물도 돌려보내지요. 구출라프 선교사님은 그 후에 중국과 일본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다 홍콩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구출라프

선교사님이 1803년 7월 8일 출생하셨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묘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는 목사님의 묘가 여럿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주동자 가운데 한 분인 김재근 목사님, 임시정부 검사원장을 지낸 이상만 목사님의 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묘는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8년 7월 9일 안장됐는데요. 이 묘는 시신을 모시지 않은 가묘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묘도 의관과 유품을 모신 의관장 묘라고 하죠.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은 평양 부근 돌박산에 있는 기독교인 묘지에 안장돼 있다가 다시 북한 애국지사 묘지로 이장됐었는데 이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에 저항한 독립투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국지사 묘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 유해를 찾아 우리 동작동 가묘로 된 국립묘지에 안장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날 7월 9일 목요일에 크리스찬 신문이 창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 뒤에 교계는 혼란을 겪었죠. 세문안교회 김대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교계 인사들이 교회 질서 회복과 갱신을 위해 주간지를 창간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 신문입니다. 처음 이름은 크리스찬이었고 사실은 교회의 혁신, 교회 통일, 보도의 중립입니다. 그 뒤 1963년 크리스찬 신문으로 바꾸었고 1969년 9월 한국가정문서선교회에서 복음선교의 비전, 교회 쇄신과 일치, 신앙의 생활화를 3대 사시로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 외에 신앙 논문과 문예작품 공모, 기념 공개 강좌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 교회 문화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계 행정과 교계 중심의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독자의 대부분이 기독교 목사님 등 교역자가 점하고 있는 순수한 종교지로 현재 총 16면으로 매주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신문이 올해 창간 66주년을 맞게 됩니다. 7월 11일 토요일에는 워너메이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는 워너메이커는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는 부자로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요. YMCA 운동에도 앞장을 선 분입니다. 워너메이커 하면 무엇보다 주일학교에 열심을 낸 분으로 장관 재직 시에도 주일에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고 하죠. 워너메이커가 지금으로부터 188년 전인 1838년 7월 11일에 출생했는데요. 워너메이커는 1907년 한국의 YMCA를 지을 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때 한국 이름으로 워너메이커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죠. 이제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장관이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귀히 여겼던 워너메이커를 기억하며 여름 성경학교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매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여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교회로 출발한 수용로 교회가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그 교회를 변화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저희 수용로 교회를 사용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저에게 영생에 산 소망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50년을 앞장서 인도할 3대 담임 목사님도 온 수영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으로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청빙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향해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잠잠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신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더욱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수영로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어 부산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24개국에 1,500여 명의 단기 선교팀 파송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며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50여 명의 파송 선교사들이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영로교회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하셔서 저들이 이기적이고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며 복음을 전하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통일과 북녘 동포들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통일 비전 선교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규현 담임 목사님 날마다 지켜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져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규현 목사님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재정과 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부르는 대원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수고 위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산상수훈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짧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기도문이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이 기도가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 본문과 대조를 이루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마도 제자들에게서 뭔가 영혼의 갈증이 있었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생애는 전생애가 기도니까요. 공생애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은 모든 사역 속에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기도를 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목마름이 있었고, 어떻게 기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가장 완전한 기도의 형태예요. 완전한 기도의 형태, 기도의 모범, 기도의 정수가 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주기도문보다 더 탁월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능가할 수 있는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길게 모든 기도를 늘어뜨려도 주기도문의 기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벗어난, 이 범주를 벗어난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사에 알려진 탁월한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다 다루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도 깊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기중성을 놓칠 때가 있으면 너무 익숙하니까 주기도문의 가치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암송을 하는 것을 끝내버려요. 아무 뜻 없이.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어떤 분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끝이 자기도 모르게 사동신경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갈 것이 참 많아요. 요즘 AI 시대.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정보는 넘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목이 마릅니다. 아마 AI 시대는 더 사람들이 공허해질 거예요. 쉽게 얻은 정보, 쉽게 얻은 지식은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존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레슨, 누구에게 배울 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최고의 레슨은 기도의 레슨. 최고의 명문 학교가 있다면 기도 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스스로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또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에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초입에 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교도적인 기도가 있고요. 한국은 전통 종교,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그 기도는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일 기도를 한다, 천일 기도를 한다, 정성과 열심을 쏟아붓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한다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총 여섯 가지 주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은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그냥 목욕 재배를 하고 카페에 막 싹싹 빕니다. 싹싹 빕니다. 근데 그 고목의 앞에서 비는데 뭐가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이 고목이 좀 뭔가 있기도 끼고 하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고요. 미신. 희미할 미자. 티미할 미자예요. 그러니까 고목들이 많이 속이 비어 있는 이유는 줄 건 없는데 자꾸 비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름 모를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소. 이건 너무 막혀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불특정 신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뭔가?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겁니다. 호칭은 관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사는데도 여전히 오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매들. 오빠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지. 호칭이 중요. 호칭은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말로는 별로 없는데요. 성경의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희귀하고요. 사용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될 때만 아버지를 썼던 적이 아주 희귀하게 있어요. 주로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언약적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높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할 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매우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능력을 강조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두 가지는 오묘한 조합을 이룹니다. 사랑의 아버지, 능력을 가진 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능력이 많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좀 주눅들게 하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군림하는 아버지, 그 앞에 자녀들이 입도 열지 못하는 지존. 또 하나는 아버지가 사랑은 많은데 능력과 거리가 멀어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둘 다 갖춘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아버지고 동시에 우리와 너무도 가까운 아버지.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 이런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의 영이란 뭐예요? 아들의 영. 이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나 종은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친근해.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말은 양자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확정시켜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계속 이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가만히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제 입에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담이 없어요. 그리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 해보세요. 안 불러요. 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신은 대부분은 신과 신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예요. 만나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사여구 중원부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죠? 그리낌이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 데 챙겨가지고 그것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사실 굉장히 뻔뻔해요. 돈도 기가 막히게 받아가요. 그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를 때 어떤 정서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밝고 따뜻한 가슴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격식을 갖춘 딱딱한 기도가 아니고 핏기 없는 의무적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것.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뭐 어떤 액션을 할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자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와 나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수님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 구분이 잘 안 돼. 내끼 니끼 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호한 신이 아니다. 애매한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주 넘어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무도 친밀하신 분이시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편안해지죠.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반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더 살피시는 분이요. 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한 번씩 사원을 찾아가야 만나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며칠씩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야 살짝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의 표현은 관계 안에서도 인티머시,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람으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으로 아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아바는 우리의 말로 아빠나요. 그대말로 영어로 데디, 파파.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아빠라고 잘 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일평생 한 번도 옛날에는 아빠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어요. 아버님, 아버지, 되게는 어색한 관계죠, 아빠는.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격식을 갖춰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더없이 가까운 관계. 포장할 필요가 없고 미사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고조시켜서 뭐 장엄함, 경구를 막 가져올 필요가 없어. 아빠에게 다가가는데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중간에 매개하는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중보자들을 막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대디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처음 우리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예요. 아버지를 믿사오. 이게 주기도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로 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빠, 우리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주기도문에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요. 주기도문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은 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다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는 우리가 친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도 주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우리를 빼버리면 기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때 기도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는 뭘 가르치는 공동체적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일까를 생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다면 그 응답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적인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영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입장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죠. 사적인 기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기심이 정리되어야 아버지와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인 선행이나 도를 닦으며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는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늘과 땅, 나와 이웃,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 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기도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오니까 아, 이 나이 때 아버지가 아,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어릴 때는 아버지를 모르죠. 아버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틈이 없어.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아버지는 아, 이럴 때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그죠? 당장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와 간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장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실성했나? 미쳤나? 왜 저러지? 왜 자기가 설정해놓은 아버지 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그 설정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이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 트리플 A를 먹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격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무책임한 아버지.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 그냥. 밥 못 나밖에 없어. 그냥 뭐 없어. 아무 인색한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자녀를 내팽겨쳐 버린 아버지, 용서를 모르는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과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쩔어 있는 아버지, 바람을 피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버지 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확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아버지가 엄하게 겪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와요. 아버지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차라리.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성경에 만나는 아버지는 파격적인 하나님. 탕자의 비유에서 만난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해본 아버지와 너무 달라요. 그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

우리가 아버지를 잊었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이런 구약의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업고 그 광야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죠? 내 애미가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입니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신적인 장소, 하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과 엄격히 구별되죠.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들의 하늘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가져야 할 존재. 그래서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친밀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경계선을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려지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인간의 세계, 물질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이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해한 일들을 만나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절대 한계를 만나고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죠. 누가 나의 도움이 되나?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우린 소위 세상에서는 고위층이라고 그래요. 고위층.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위층이라도 사무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125층밖에 더 되겠어요. 다 하늘 아래예요. 땅이에요. 대단히 높은 고위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 100층, 100몇 층이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보면요, 그냥 눈꽃만 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을 거냐는 거죠. 아, 요즘 보면, 무속인들, 무당들, 타로, 엄청나게, 이 방송에서도 그냥 조장하는 건지,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야단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가 해결자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은 통치권을 말한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엄청난 결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은 단순히 친밀하게만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이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깊은 평안과 기쁨이 몰려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만큼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특권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인이 되신 이혜령 교수님의 간증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에 살
어떤 이 딸 이민아 씨와의 통해

통화를 하는데 또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통화를 하는데 이 여령 교수가 그 얘기를 자꾸 딸의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맥상으로는 자기는 아니야.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민아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소외를 느끼고 아버지가 집에 있었지만 부재를 느꼈어요. 왜? 아버지는 늘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 어린 딸이 가서 좀 놀고 싶어도 아빠하고 좀 놀고 싶은데 얘야 지금 아빠가 바쁘다. 저기 가서 좀 놀고 있어라. 친근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막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때로는 뭐 암도 걸리고 때로는 막 그냥 시력을 잃어서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했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지성의 상징인 그 엄청난 지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미국으로 가는 공부를 결혼하고 검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죠. 여러분 인생길을 만날 때 인생길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우리의 인생에 함께해줄 그 고난을 이기게 해줄 그 고난의 한가운데 찾아와줄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고난을 겪고 외롭고 절망 속에 그의 곁을 지켜주시고 이끄신 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인간이 겪는 고난 속에 안으로 그 딸이든 아들이든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 그 고난을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교수가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열병을 앓듯이 했는데 어머니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어딘가 외출해서 어머니가 오지 않아. 근데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어머니가 어딘가 겨울에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찬 손으로 아들의 뺨을 손을 대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바닥과 자기의 피부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열병과 내 고난에 이 어머니의 그 사랑도 들을 수 없고 고통은 내 혼자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내가 믿었던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민아 목사의 삶 가운데 진짜 아버지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신실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요. 표가 확 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본능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 일어난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삶이 얼마나 거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죠.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사실 아버지의 필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을 충만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그분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쌓여야, 이게 축적이 돼야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은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때로는 외로울 때내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너무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신자된 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보장된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은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접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일상 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의 이 특권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로 길 떠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믿으면서 살까요? 또한 우리에게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 매김이 필요할까요?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이 오늘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되어야만 할 텐데요. 할 걸 그랬어의 후회의 말보다는 난 어떤 상을 받을까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한 심판대 앞에 시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은 그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날이 정말 기쁘고 흥분된 기대가 가득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멋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의 대열에 꼭 함께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은 히스윌의 믿음이 없인 찬양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의 향기에 보내볼게요.

미즈노 겐조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1937년에 태어난 이 시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단 이질을 앓은 후 내막염을 얻어서 표현 능력을 상실했는데요. 그런 미즈노 겐조는 눈으로 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는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진단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용히 자신의 눈을 감아버렸고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아들이 눈으로라도 말하도록 돕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 미즈노 겐조는

원조는 길고 긴 은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실패하고 모자란 자, 두려워하는 자, 한계에 부딪혀 낙망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약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러빔의 곁 함께 들으셨습니다. 만류인력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건망증이 무척이나 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나이나 생년월일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고요. 자신과 일평생 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자네는 누군가? 라고 물어볼 정도여서 보는 사람들마다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때 유턴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래,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었어.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일세. 이렇듯 우리야말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지난 잘잘못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실수한 것을 지우라고 있는 것이듯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나치게 지난 잘못이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새롭게 전진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보살펴주시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동일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을 뺀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산 시간은 얼마나 되려는지. 새로운 한 주는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무력한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FABC 초대석. FABC 초대석 김겸 PD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평범한 만남처럼 시작하지만 그 뒤에 이단 사이비단체의 접근이 숨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성지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장 탁재일 교수님 그리고 이단상담소

0: 실장님과 함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단사이비 단체의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수님 또 실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한 분씩 우리 방송 가족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탁지일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성시화 이단상담소에서 상담실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단사이비 단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살짝 모호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가족분들께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사이비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해진 어떤 정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들을 대부분 방송이며 일반 사회에서도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외국에서는 이단보다는 영어로 컬트, C-U-L-T,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인 역기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컬트라는 표현을 많이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0: 네.
1: 우리는 이제 일반 사회나 교회나 다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단이라고 했을 때에는 정통적인 우리 교회의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주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비성경적인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때로는 본인들이 종교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종교단체가 가져야 될 순기능보다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사이비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교리를 내용을 악용해서 이런 잘못된 범죄적인 행태를 보이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교회에서는 이단 사이비 단체다라고 이렇게 함께 부르는 경우도 있죠.
0: 네.
1: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가치 중립적으로 신흥종교 운동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통 교회와 정통 종교에서 어긋난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단체들을 주로 이단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비성경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한 단체인데 비윤리적으로 범죄도 할 수 있는 그런
1: 그렇죠.
0: 단체들을 뜻하는 거겠네요.
1: 성경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갖고 사회적인 혹은 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때는 저희가 종교라는 것조차 붙이지 않고 사이비 집단 혹은 사이비 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네. 이단 사이비 단체, 이단 사이비 집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산 지역에도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을까요?
1: 그럼요. 우리 부산 지역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평양이나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전쟁 때 생겨난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단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타지역에 비해서 교계의 대응이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부산 지역에서 많은 이단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는 7월 달에도 그리고 8월 달에도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해서 주의하고 있는 큰 단체들이 부산의 어떤 굉장히 공적인 장소죠. 백스코에서 7월 초에도 큰 집회를 갖고 8월 초에도 큰 집회를 갖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우리 인근에서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종교적인 집회, 기독교적인 집회가 열린다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집회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방학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7월 초, 8월 초 기간 동안 저희 자녀들 또 모르는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이단자 단체 집회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도록 교회별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전략적으로 또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초또 8월 달에 열리게 되는 여러 집회들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또 주로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SNS나 온라인을 통한 접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나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계하면 좋을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리고 종교색을 감추고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이단인 줄 모르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요즘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게시판, SNS, 에브리타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교류를 할수 있는 문화의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이제 포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일본 글로벌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단의 포섭이 되는 그런 장으로 활용되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교육 포럼들은 개최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 행사인 것처럼을 위장해서 그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 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통역이라든지 의전의 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이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이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취업을 할때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수 있다. 봉사 점수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봉사자를 모집해서 4주 정도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4주의 교육을 통해서 친교를 하게 되고 그 4주를 동안에 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교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다고 해서 속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봉사단이라고 해서 해외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미혹할 때이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기관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든지,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만남을 유도한다라든지, 결국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에서 하는 그런 미혹인 것을 기억하시고 단절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실은 청년들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론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라면 꼭 경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2: 네.
0: 이어서.
2: 보면은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한테 뭐 필요 없는 걸 가지고 다가올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이단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다가오고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누구든지 그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지 않습니까? 또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쇼츠나 클립이나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접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혹은 온라인을 통한 이단들의 미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온오프라인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포교를 진행하고 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조심했으면 하는 것은 그런 정체불명의 동영상이나 컨텐츠를 접했을 때 보면은 그 링크를 주변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건전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가 많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신기하다고 보내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신기한 게 아니라 틀린 게 많거든요. 보내고 싶다면 꼭 목회자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안전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온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띠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열심히 포교하고 있는 그런 이단 단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목회자에게 먼저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검증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어떠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 모임이 이런 성격입니다라고 의심이 들때 목회자에게 역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속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0: 나쁘지 않은데요. 저도 생각해 보면 대학생 시절에 제 친구가 이렇게 아는 전도사님을 소개해 줄게 해서 학교 근처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범한 관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이단사이비 단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필요를 파고들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까요?
1: 단도직 입장의 어떤 교리적인 포교보다는 일단은 좀 관계 형성이 포교에 있어서 중요하죠. 저는 이단들은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야 치밀하게 미혹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특정한 유형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이단에 빠지면 이 사람이 왜 빠졌는지 성격 분석, 가정 환경 분석, 성장 배경 분석 이런 걸 하는데 때로는 그게 2차 가해일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공동체를 깨는. 사실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이단에는요. 누구든지 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빠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 먹고 접근하면 누구든지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미국에서 이런 사이비 종교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주 만나고 같이 뭔가를 자주 같이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세상의 상식에 대한 어떤 의심들이 심어지기 시작하죠. 네가 듣는 게 네가 보는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어. 그거 보지 말아야 해. 먹으면 죽어. 선악과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정보를 통제를 합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보가 통제되어지고 해서 의존성이 깊어질 때 비로소 교류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왜 만났는지 그 정보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내가 설득되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교리의 조각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한번 그런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도 가정도 성경도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확신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단 단체에 속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 교리를 알겠고 적용하다 보면은 주변 관계가 소원해지거든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도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고 소원해집니다. 외로워지거든요. 그럼 그때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단 단체에 속한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이단들이 단순하게 비성경적인 교류를 주어서 거기에 신기해서 빠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외로움 속에서 감정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단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유형?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0: 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은 누구에게나 접근을 하고 누구에게나 미혹의 영을 끼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내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이런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 평소 가장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2: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 교육이 필요하고, 구원에 대해서 칭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라는 것을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아니면 부모님과 영적인 우리의 선배들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0: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물어보면은 내가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냥 머뭇머뭇머뭇 거리다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참 많은데, 이런 조금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 가감없이 물어보는 것, 그리고 물어봤을 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다그치지 않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이런 것이란다고 알려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혹시 지금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주변 사람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지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오늘 조하나 실장님 먼저 나눠주시고 또 교수님 이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가족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부산성시의 이단 상담소가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이러한 이단에 대해 빠지신 가족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다그치거나 몰아세우거나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일단은 사랑과 인내를 전제하여서 그분들을 감싸고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랑으로서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교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단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셔서 같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0: 네.
2: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이단 단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때, 이 이름이 이단이 맞나요? 이 교회가 이단이 맞나요? 이 제품을 이단이 만들었나요? 이런 단순한 질문부터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야 되거든요. 요즘 뭐 AI나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정보가 있지만 사실 오정보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 때문에 늘 저희 상담소나 혹은 그 현대종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갖고 이단 관련 정보들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궁금함이 아니라 본인이나 혹은 가족, 주변에 이런 이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런 일을 겪어도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자이지 본인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겪은 가족이나 당사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단이고 그 피해를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죄책감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 집안인데, 권사 집안인데, 집사 집안인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책임은 피해자 당사자보다는 이단이 그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또그 내용을 부끄러우니까 숨기려고 하시거든요. 그세 가지,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숨기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교역자를 통해서 저희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건강하게 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한 노출이 회복에 첫 걸음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지도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저희 부산성시와 이단상담소 검색을 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연락하셔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시는 것이 그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뭐 몸이 위기에 처하면 119 누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부산 성시와 이단 상담소 탁재일 교수님과 조하나 실장님과 함께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필요한 정보 얻어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부산 성시와 이단 상담소 연락처와 또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주일인 오늘,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늘 평탄한 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고 폭풍을 만나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겠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네, 첫 곡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또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은 먼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패밀리 워십의 소원, 손영진 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아쉐르의 예수 내 삶의 주인,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은 서로 좀 닮아간다는 말들을 하죠. 아무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습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더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또 김대환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연안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입니다. 아이자야 61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생을 살다 보면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참 답답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방법이 없고 앞을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부르기아로 가는 길 막히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드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에 마게도냐 청년이 하나 서서 말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바울을 기다렸다는 뜻이 맞아서서 그 집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으로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경우 애를 써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왜 막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김혜영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향유옥합 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시아의 복음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애를 써서 노력했는데도 왜 막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내려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내용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어릴 적 엿장수 아저씨가 엿가위를 1분에 몇 번이나 칠까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하든지 전적으로 엿장사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죠. 욥은 동방에서의 제일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은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가나안을 지시했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여러 명령 중에 하나는 지키고 여러 개는 지키지 않은 4분의 1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각각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살아났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까요?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니느웨성 두 성은 죄악투성이였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성에는 요나를 보내어 모두 회개하고 살리시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같은 성인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유황불로 멸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를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야 한다. 안 가르쳐 주신 것까지 아는 척하다가 이단되고 잘못 해석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다섯 군데나 애를 썼는데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나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영 프레이즈 음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0: 사람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영 프레이즈 음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왜 애를 써도 막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왜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 때문에 막혔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애쓴 곳은 거의 아시아의 내륙 지방입니다. 인구가 그리 많은 곳은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게 된 유럽의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와 아덴, 겐그리에아 등은 모두 다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되게 하셨던 거죠.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그리 하셨구나. 이런 탄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연이어 들으신 찬송은 강찬의 내 평생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선교하려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 하셨구나.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왜 막으셨을까? 끝으로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즉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직조업, 염색업이 발달해서 고급 옷감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디아는 그 비싼 옷감들을 고위층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벌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주 옷이란 귀족의 색깔, 평민의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아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위대한 유럽 복음화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는데 사업자 마게도냐에 왔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루디아의 기도로 바울의 아시아 전도길이 막히고 다시 빌립보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여인에게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잘 풀리고 있다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원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거나 나의 친구거나 교우거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모아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를 쓰는데도 왜 막힌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더 효과적인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 함은 적절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온 가족이 생명을 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너무나 음란한 곳이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로지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롯은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유럽의 선교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후손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믿음의 선조들 덕분입니다. 바울이 애써도 안 된 것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게도니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선교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

향기로운 나무의 나주의 믿음 갖고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애써도 안 되는 일, 애써도 막히는 일,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가 막혀서 유럽 전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애써도 안 될 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더 유익하고 선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정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1년 12달 중 성장이 가장 왕성한 달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로 이달 7월일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죠.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굳세다가도 때로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곤 합니다. 풍부한 햇볕이 생명을 잃까에 보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이지만 산천 초목은 푸르기만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깊은 뜻 안에 있으니 우린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견뎌낼 뿐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이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절로 품게 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내는 것부터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몸짓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으니 말이죠. 주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몇 주 전 저희 시어머님 81세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9507님 와, 제가 이 시간 사연 함께하면서 야, 역시 성도는 다르다 이런 말씀 자주 하게 되는데요, 9507님 사연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이야, 시어머니 81세 생신이셨는데, 야, 이렇게 축하 사연 신청곡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와, 아, 여러분 오죽하면 이제 10월대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저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모두 다 싫어진다면서요. 아, 근데 시어머니 생신. 근데 또 시어머니가 81세. 아, 네, 연세 높으신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아, 찬양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시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거네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모십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네, 예배 당에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네, 찬양 네, 함께 하는 거 너무나 은혜롭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방송 함께 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0689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이고 비까지 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새벽부터 쿠팡 단기 알바 나간 남편 픽업하러 왔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제 걱정 먼저 해주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도요. 0689님. 네, 0689님 남편분.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 전해달래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간지러워서 못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네, 못하면 아니, 고쳐야죠. 네, 고치세요. 할 수 있는 내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아니, 힘내봐야죠. 사랑한다.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얻고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진정 사랑의 마음 전하고 싶어. 아, 이런 말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말 좀 합시다, 우리. 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마음 알아주라고요? 네, 마음에 내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것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네, 말 듣는 게 쉽잖아요. 네,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저 목사님 잘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얼굴 오늘 또 빨개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단하셔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에요. 아우,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유, 나 힘든 거 알아줘. 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앞에 뒹굴뒹굴 하는, 네, 그런 남편들이 세상 남편들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또 더 보탬이 되겠다고. 비까지 오는데, 새벽부터, 단기 알바. 알바 줄임말 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요새 하도 줄임말을 짧게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단기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런 남편, 또 픽업하러 비 오는데 또 차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부부가 이러니 서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실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걱정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면서요. 또 찬미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0689님, 소원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흡족하다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죠. 이 기분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 마음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환경은 믿음의 크기, 쉼 없이 다름질하는 의지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건너야 할 한여름의 강, 이제 시작인데요. 힘껏 전진해서 더위도 삶의 방해물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인 탱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여름 특집 방송 서머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우리가 사는 초록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안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

오늘 첫 곡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나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무척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6살 여자 어린이 김서아 친구예요. 주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일찍 교회에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집이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하는데도 거의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에 온답니다. 교회에 오면 해맑은 미소로 선생님들께 인사하고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이지요. 지난주에는 서아가 어른들이 주신 용돈이 담긴 가방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오늘은 내 용돈으로 헌금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게 아니겠어요? 와,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서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금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지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노가은의 곡, 솔로 김태희 어린이가 부르는 너는 가장 귀하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잘 살아보았나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0: 아멘.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할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0: 구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나오는 온 천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부자든 가난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전 세계에 다니며 세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교사님이시지요. 우리가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만나고 있는 코리와 많은 선교사님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2: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음을 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할까봐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2: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코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 후에 코리는 자주 독일에 방문했어요. 코리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대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방문했었답니다. 코리는 항상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코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코리를 처음 보았을 때 화난 모습으로 노려보던 죄수들이었지만 코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대부분의 죄수와 심지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리는 3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책을 썼어요. 코리가 기력이다 해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미국의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코리는 그 집을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불렀고 코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리가 91살이 되었을 때 코리는 마지막 여행,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코리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주어 미션 스토리에서 듣지 못했던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우리는 지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미션 원정대에 전하고 싶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 하나하나 인연을 맺고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공식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움켜진 인연보다는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는 넉넉한 인연으로, 슬픔 주는 인연보다는 기쁨 주는 인연으로, 시기하는 인연보다는 박수치는 인연으로,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부를 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정가산책 꾸며봤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소 어려운 곡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성가산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면은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장르의 음악 중에 찬송가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저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알토 방현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알토 방현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데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노래 들으시며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한 달쯤 됐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친구에게 성가산책을 소개해 주셨고 그분이 성가산책 특히 찬송가를 몇 번 들은 후에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다고 말씀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너의 숲길에 조용히 나가 준비했습니다. 잘 아는 유명한 찬송이죠. 김해 시립합창단의 노래 부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해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서 좀 더 생각이 나고 익숙해져서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 곡은 한 6개월 전인가 한번 틀었는데 어떤 분이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또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혜영 편곡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실업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옛날 제목은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가자지일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효식 목사님, 요 소망의 기도에서 나오신, 예, 기도를 잘하시고 음악도 좋아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였어요. 그래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박신학 과외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신호과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들을 찬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이 곡의 원명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써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우측 아래 굵은 글씨로 써진 것이 바로 이 찬송의 곡조의 제목입니다. 이 네틀톤이란 말은 미국의 유명한 19세기 전도자 아사엘 네틀톤의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네틀톤이라는 곡조를 만들고 그 옆에 8787이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것이 이 찬송가의 운율입니다. 그 운율에 맞는 시는 모두 이 찬송에 맞춰 부를 수 있게 운율을 써놓은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밝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재즈풍으로 부르네요. 수원시립 선단이 부른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어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꾸며보았습니다. 주달려준 십자가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찬송을 골랐는데요.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제가 89년에 유학을 처음에 가가지고 내렸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자마자 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정말 중요한 교육을 조선인들에게 해줬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본받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곡인데요. 한글 가사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아름답게 펼쳐진 넓은 들판과 황금빛 곡식 물결, 장엄한 산과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후렴에서는요, 아메리카 뭐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여 미국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제 애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시며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까지 축복하소서,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곡이 짧아서 조지 베버리 쉐어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같은 곡이지만은 불러 들어보겠습니다. 오.

아메리카 더 뷰티풀 조지 베버리 쉐어와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성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마지막 절 하나 들려드리면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곡은 아일리시 전통 멜로디에 이 찬송 가사를 붙인 곡으로 분위기가 좀 다른 곡과 다릅니다 장단조라기보다는 다시 말해 모두 선법의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중학교 때 큰 집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죠. 100만 명 정도 모인 그런 큰 집회였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강사이시고 김정환 목사님 통역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고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소리로 이 노래 불렀던 그런 은혜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경동교회 2부 찬양대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2부 찬양되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찬송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작사자인 커크 패트릭이 어떤 부흥집회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가수가 자신의 훌륭한 목소리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가수는 그 시에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음미하고 은혜를 받은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로고스 남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아,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우는데요.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가사와 같이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희찬의 트럼펫이고요. 두 번째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에게 친숙한 옛날 성악가 엄정행 선생님의 노래,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교 합창단입니다. 이제 2019년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의 한 해 절반 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비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지난 6개월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면서요.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 회복되고 믿음이 더 굳세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감사 찬송 소프라노 이미경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의 날들도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의 펜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올 때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눈길을 세상의 걱정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소프라노 도선이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더 많은 감사들을 기억해내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서요. 우리의 미약한 감사의 찬양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인데요. 이 머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눈인데요. 먼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도록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눈을 가장 먼저 질끈 감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깨져도 멀쩡한 것은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보호 본능이 눈에 제일 먼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사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긴 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집에 닭을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요. 잘 지내던 중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싹 감싸던 장면입니다. 병아리가 3마리가 됐든 4마리가 됐든 6마리가 됐든 정말 감쪽같이 숨기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병아리들에게는 어미의 날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더 크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묵살당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염려, 문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분이 당신의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이끌고 구원할 겁니다.

주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귀를 활짝 여셔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십시오.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꼭대기 절벽 위에는 흙한 줌 제대로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낙낙장송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는데요. 주변의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도 쉽게 꺾일 때 이 절벽 위의 나무가 그토록 굳건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참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비록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단단한 바위 깊숙한 틈 사이로 밀어넣어 반석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거센 태풍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요새이자 방패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 것인가. 네, 이 세 가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에 두 문제의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무엇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입니다. 옹기장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 깜짝 여행, 명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전을 마음껏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자산이나 세련된 광고에 나오는 사치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물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일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왕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All My Days, 마라나타 싱어스의 영어 찬송, 그리고 이은정님의 바이올린 연주 찬송 내구주 예수님,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이어 함께할게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마지막 몇 시간을 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하신 마지막 일주일은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긴장과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됐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순간들을 같이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 그날 아침에도 태양은 참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날이었고 다음 날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동산을 떠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죠. 닭 울음소리가 두 번째 들리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사라져가는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조금 더 자도록 시간을 주셨죠. 앞으로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자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여스, 왜 대제사장 집으로 온 거죠?
1: 곧 알게 될 거다.
0: 설마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가는 건 아니죠?
1: 유다, 상상력이 지나치구나.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온 겁쟁이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실 리가 있나? 그분의 종이 우리와 함께 갈 거다. 어, 마침 저기 오는군. 말고 이제 가볼까?
2: 네, 요하스 제사장님. 자, 이쪽으로.

0: 베드로. 베드로.
1: 왜 그러세요, 예수님?
0: 베드로.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2: 넘어진다고요?

0: 멈춰라! 넌 누구냐?
1: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 요아스라고 합니다. 장군께서 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0: 네레오 장군님께서는 제사장 한 명과 정보원 한 명이 올 거라 하셨다. 그러니 다른 자들은 다 돌아가라.
1: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0: 갈마 백부장, 괜찮네. 대제사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1: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 부하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0: 요아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냈나?
2: 예, 장군님. 여긴 그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유다라는 자인데 지금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0: 좋아. 허탕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나?
3: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0: 좋다. 출발한다.

0: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냐? 이제 됐다.
1: 뭐야? 여기가 어디지 이게?
0: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예수님,
0: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1: 누구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0: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 가자. 저기 배신자가 오는구나.
2: 야, 나다나이, 빌립, 다들 일어나. 지금 살 때가 아니라고. 빨리. 자, 저 사람들을 막아. 어서 일어나. 막아야 돼. 일어나.
3: 유다, 그 자는 대체 어딨나?
4: 여기 이제 곧 거의 다 왔습니다.
5: 저기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6: 누구를 찾고 계시오?
3: 요하스, 이상가.
4: 유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겠지?
7: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유다, 넌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냐?
2: 잡아라, 백부장! 저 자를 잡아라! 어서 칼을 뺏어!
8: 자기 하인의 귀가 잘려나갔으니 가야마가 열전 받겠구만.
6: 그만하라! 베드로, 칼을 거둬라.
0: 내가 좀 보겠어. 자, 이제 일어나시오.
5: 귀가?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귀가 잘려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멀쩡해지다니.
6: 날 찾는 것이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8: 좋다. 다 풀어줘라.
6: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라도 잡으러 왔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제 어둠의 권세가 덮이니 당신들 때가 왔군.
8: 어서 끌고 가자.

죄인이 대답을 안 하니 지치는군.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뭐 할 말은 없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말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0: 아니면 안 되더라고 참. 말도 안 되지.
1: 내가 그요.
2: 신성 모독이야.
0: 신성 모독이다.
1: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오.
3: 이제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미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4: 들었소!
3: 신성 모독이다!
5: 신성 모독이다!
6: 도망다가자!
7: 죽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미리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나 힘든 그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죠. 결국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전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

0: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게스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게스트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말보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감격의 눈물이요. 라고요. 저도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직접 뵙게 되겠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감격이 이 시간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길 기대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762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331님 기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지금은 마늘을 까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0231님 오늘 손주들이 와서 강화 건평해변가를 돌면서 찬송도 듣고 귀한 시간을 가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기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380님, 예배드리고 아버지와 집으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3590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017님, 7월에는 더욱 주님만 바라고 믿으며 기도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1330님, 모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은혜로 가득한 7월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를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와 소식 속에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마음은 분주하고 때로는 영혼조차 지쳐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원어의 뜻은 간절히 부르고 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분주함 속에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무에 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어설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욱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얻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멈추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며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한숨도 들으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올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정미의 지금 여기에. 철학자 칸트는요, 매일매일 산책을 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나타나면, 아,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구나, 라고 알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도움이 되고요. 우울증, 각종 면역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 영적으로 안정돼서 더 효과적이겠죠.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도 잘 정리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안정돼 영혼도 평안해질 겁니다. 자,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면서요. 함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

같이 걸어가기 주찬미가 부른 연평안 앨범에서 첫 곡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도요 사역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오면요 그 다음날 참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아침에 몸을 이끌고 나가면 처음에는 천근만근이던 몸이요 걸으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뛰면서 찬양을 들으면서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정리가 되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이라면 절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짝 움직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제목은 In the Garden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생각을 듣는 그런 찬양이에요. 저장미 꽃 위에 있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송정미, 내 진정 사모하는 피아월십, 그리고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두 곡을 우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송가 세 곡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걷는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혼자 걷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걸음이 단순한 걷기나 산책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편안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의 평화를 안고 믿음으로 걷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 많이 화음으로 불렀던 곡이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와 필립 존스 브러스 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개했고요.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게리 채프만의 음성으로 지금 들은 찬양 온 천하 만물 우러러져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eway Worship 앨범에서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 저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바래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의 걷는 길에 모두 다 날 떠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 또 낭망되는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지난 길에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그 거친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잡고 또 피 묻은 주님의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한웅재의 찬양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렴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초롬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죠.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피 묻은 주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로 불려지는 곡이죠. What a beautiful name.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전능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힐송의 월십 찬양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국경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두려움과 위협이 더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내 탈북민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을 가장해서 접근한 그 협조자들로 인해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민들과 또 그들을 돕던 브로커들이 잇따라 공안에 체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전한 소통 창구로 여겨졌던 플랫폼마저 감시의 통로로 활용이 되면서 그들의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아시고 또 숨은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국 땅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또 막힌 길 위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여정 끝에 북한의 회복과 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날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찬양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로 돌려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조용히 떠올려보고 기억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우리는 연결될 수 있고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북한의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회복과 복음 통일의 날을 이루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에

우리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몰래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음향 엔지니어를 담당한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된 이 간사님은 자신이 녹음해서 방송되는 내용이 북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궁금해 직접 들어보려고 단파 라디오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함께 방송 사역을 하는 탈북민 사역자들로부터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 음량을 최소로 작게 하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파수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밤중에 구입한 라디오의 음량을 최대로 작게 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듣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며 20분 정도 씨름함에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당황해 왜 내가 방송 파일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심하다가 라디오를 가지고 베란다로 나가 주파수를 찾아 돌리는데 아주 작은 소리가 잡히더랍니다. 그러면서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를 조금이나마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들었던 탈북민 형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주로 모두가 잠든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에 숨겨놓은 라디오를 꺼내서 몰래 방송을 듣는데 잘 들리지 않으면 안테나에 침을 바르기도 하고 몸속에 넣어보기도 하면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목마름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 놓고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배를 타는 어부가 되어 먼 바다에 나가서 방송을 들으며 예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검열을 심하게 받는데 들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바다로 나가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방송이 있는데요. 바로 탈북자들이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탈북을 했고 남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탈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서 방송을 듣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디오를 구입하면 당국에 신고해야만 하고 이때 북한 공영방송만 들을 수 있게 납땜을 해서 돌려줍니다. 만일 납땜한 것에 손을 댄 것이 발각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납땜을 제거하고 몰래 해외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깊은 밤이나 새벽에 방송을 말씀으로 듣고 예배하는 북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 성도들을 위한 더 많은 복음 방송이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0: 북한에서 허락되지 않는 남한이나 해외 방송을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듣는 환경도 열악합니다. 그러하기에 안테나에 침을 바르는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런 환경에 놓인 북한 송도들을 위한 더 많은 단파와 중파 방송이 준비되어 보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전파 방해를 하고 방송을 감시할 목적으로 배치된 감청 요원들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라디오에 납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3천에서 5천여 명의 감청 요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방송을 모니터하고 방해 전파를 발사해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듣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감청 요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한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은주 간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겸손과 믿음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에 복음으로 평화를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휴전협정 이후 남북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 합의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남북관계에 평화의 물꼬를 튼 사건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후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온전한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명은 훗날 남북 교류의 마중물이 되었고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기적같은 만남을 이끌어내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일의 시작은 정부 주도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1년 8월 대한적십자사는 분단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을 추진하자고 북측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최고위급 인사들의 접촉으로 확장되며 이후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여론과 정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인도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종교단체는 이를 뛰어넘는 지속력을 갖습니다. 남북정부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활용했습니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못했고 희미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치와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14년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본래의 목적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이 일을 결국에 1985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일의 시대에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치와 정세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휘둘리거나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를 한결같이 선포하고 지켜나가며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역할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정치와 정세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게 베풀고 선포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북의 상황이 어떻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에 입각하여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 땅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생명의 길을 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더욱 마음과 뜻

0: 계획과 힘을 모으고 합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기를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북한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로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감

0: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종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명하고 약속을 하기로 종친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명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명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반석 바위, 산성 요새, 방패, 건지시는 자 등의 고백인데요.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의 첫 곡은 예수 전도단의 찬양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예수전도단의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성원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하예람의 예수 우리 왕이여를 보내드립니다.

하예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준말인데요. 이 하예람이 연주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주보라의 가야금과 노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고우석의 피리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주보라의 가야금과 노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 노은아의 해금 찬양, 시8편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입니다.

노은아의 해금 찬양 18편 여호와 우리 주여 그리고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민지숙의 가야금 찬양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남겨드리고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한 주간 힘차게 갖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율법과 척박한 가난이라는 사탄의 무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묻고 있었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거짓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BBC나 여러 외신은 이 현상을 환경을 뛰어넘은 영적 해방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과 운명이라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취해 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모카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웅장한 동굴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었던 니키 크루즈는 폭력, 살인, 마약 이런 사탄의 강력한 무장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키는 자신을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니키는 막 분노를 하면서 윌커슨의 얼굴을 팍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날 밤 니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폭력을 지탱하던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깽단 두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 평생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사탄이 씌워놓은 악의 갑옷이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밥이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선포하라.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인간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두려움과 배신이라는 어두움의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솔제니친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왕국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감옥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쓴 그 글들은 전 세계 어둠의 무장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솔제니치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자신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쇠사슬도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 쾌락과 철학 또 만이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악한 습관을 쫓아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매번 더 큰 허무함과 옛 습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청소해보려고만 했지 주인을 모실 생각, 아 주인이 오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을 때 집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있던 자신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내면을 거주지로 탁 삼으셨을 때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방탕함과 정욕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노숙자 사역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재활원에 입원했는데요. 중독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몇 달씩 술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상태에서는 늘 더 큰 절망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술을 끊는 것에 집중하던 때가 아니라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끊으려고 애쓸 때는 집이 비어있어서 악한 것들이 더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도덕적 결심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삶,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막스밀리안 콜베의 신부님은 처형을 앞둔 다른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야말로 사랑의 순교자로 불리시면서 오늘까지 희생과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건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용소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콜베 신부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부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의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콜베 신부님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집을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같은 환경조차도 콜베 신부님의 영혼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혼은 지옥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콜뱃신 부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찬바닥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더니 찬양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별그대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외치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의 의미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여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여기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고 또 첫 번째 주간이어서요.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서머 스페셜인데 올 때마다 참 자주 온다, 빨리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올해는 6주 동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동을 나눌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성경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희랑과 화평, 또 세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주에는 자비와 양선, 다섯 번째 주에는 충성,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랑이고요. 또 첫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듀엣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이런 부제도 있어요. 웨딩송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성경의 열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서머 스페셜로 만든 아이디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군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6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썸머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꿈꾸기도 하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을 청소하려 하지 않고 창문 밖의 풍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결코 외부적인 힘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시선의 충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예수 사랑하심은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최선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 집을 떠나서 떠돌이하는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막상 좋은 것과는 달리 피곤하기도 하고 아 포근한 집에서 누웠으면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집이 호텔이나 뭐 이런 곳들보다는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내 한몸 누일 곳이 편안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품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듯 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녘에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편안한 쉼을 주실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415 성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져서 항상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네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힘 누리시길 바랄게요. AM 1100 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북한과 세계 또 남한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0: 북한에서 온 정유나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똥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1: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0: 아.
1: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유나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감사하네요.
1: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0: 맞아요.
1: 예.
0: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 아니, 나이를 빼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0: 제가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1: 네. 네.
0: 지금 제 39이 됐습니다.
1: 그렇게 안 보이세요?
0: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1: 20대처럼 보이시는데.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네.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0: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네.
1: 네.
0: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 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1: 네.
0: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1: 네.
0: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1: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0: 네,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1: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0: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1: 네.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1: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1: 네.
0: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1: 그렇죠.
0: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 다 다니엘 기도회예요.
1: 맞아요.
0: 네.
1: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0: 엄청나더라고요.
1: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0: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10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5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1: 야.
0: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야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1: 그렇죠.
0: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1: 네.
0: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예, 네, 꼭 준비돼야 된다.
0: 꼭 준비해달라.
1: 맞아요.
0: 기도해달라.
1: 맞아요.
0: 그 부탁을 드렸었죠.
1: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0: 네.
1: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0: 네.
1: 첫 책이시죠?
0: 처음 책입니다.
1: 네.
0: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을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1: 네네.
0: 많이 내시는데 너 기게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 네.
0: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1: 네.
0: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0: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0: 네.
1: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오,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나의 사이비 종교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멘.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1: 네.
0: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의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네.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또 해외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의 선박이 한 척 더 안전 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한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크루즈 선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K-푸드의 뿌리와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며 거친 협상 태도를 보인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평양 과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한국의 전자도서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산 특산물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 리도 4.1%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JP모건과 시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도 반도체 특수화,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의 이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해상 구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비상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은 상선의 무료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한국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었고 현재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모두 두 척의 한국 선박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HMM 남우호는 지난 5월 피격 이후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선박은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6명이 있었지만 통항을 계획한 선박은 모두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식수, 연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마지막 남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을 넘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해미읍성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약 10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대산항 인근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이 9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리브영 서산지역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크루즈 기항지가 다양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기존의 면세점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전통시장 등 지방 상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편의점과 화장품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방 거점 점포를 확대하고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겨냥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한식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식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전국의 51개 기관이 참여해 모두 684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특징으로 꼽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는 물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다양한 식기와 상차림, 조리도구, 풍속화와 고문헌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용된 손잡이 달린 토기잔 100여 점은 현대 머그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벽시와 백제 무령왕릉의 왕실 식기, 천마총에서 출토된 꽁아리 담긴 토기, 고려시대 꿀이 담긴 청자 매병 등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미식가 허균이 전국의 별미를 기록한 도문대작과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를 통해 계절 음식과 지역별 식문화도 소개됩니다. 박물관의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음식 전통이 자리합니다.

하고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회의록 3,836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모두 32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핵사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측 대표가 서로를 깡패, 강도라고 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고 북한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찢거나 우리 측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연간 40개 시설에 대한 불시 핵 사찰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찰 대상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는 북한이 199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을 늦추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초기 협상 과정과 북한의 협상 방식, 당시 남북관계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국가 핵심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자도서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6살 동갑내기 청소년 3명이 부모들이 출근한 사이 한 친구의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SD카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소설과 이른바 불순 도서가 담긴 SD카드와 전자기기가 압수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금시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역 안전부 감방에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 동은 북한이 핵심 과학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만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자녀들뿐 아니라 국가 연구에 종사해온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비판 모임과 검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검사가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등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이나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식료품 등을 개인 짐에 넣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세관이 유엔 대북 제재를 근거로 개인 짐까지 엄격하게 검사해 소량의 북한산 물품도 반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량 반입은 계속 단속하면서도 개인이 휴대하는 소량 물품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 일대에서는 북한산 말린 오징어와 꼴뚜기, 새우, 게살 등 건어물은 물론 나물과 약초, 북한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북한 특산물 거래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민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북한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면서 소규모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0: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흐리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전해상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영생, 이 구원이라는 삶 속에서는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이런 삶을 누리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꼭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 문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 주중의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 온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웃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에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짜에다가 말 더듬음 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0: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한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한국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 1년차 가운데 지금은 수원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여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곳 서울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0: 네.
1: 같은 고향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은혜의 말씀들 다 같이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사실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0: 네.
1: 직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의 일들 그리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바로 경제생활을 할지
0: 네.
1: 그리고 경제생활도 여기저기 일자리가 참 많아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지를 딱 처음에 고르셨어요?
0: 네, 저는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0: 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머리에 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 직업도
1: 네.
0: 봉사 활동이잖아요. 봉사. 그리고 섬긴다면 또 섬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1: 네.
0: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습니다.
1: 섬김과 도움의 네.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금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하나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0: 네.
1: 받거나 한다고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럼 자격증까지 다 공부하시고 따신 거예요?
0: 네. 땄습니다.
1: 언제 따셨어요?
0: 자격증은 5월 중순경에 이제
1: 예, 5월 중순에요?
0: 네. 5월 중순경에 따고 예, 과정을 마치기는 4월 말까지 과정을 마치고
1: 그러면 바로 또 지원서를 넣고 취업을 할 수 있는

0: 학생이신 거예요?
1: 예.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살고
0: 네.
1: 지식이 없잖아요. 싸운 지식이 없고 중국에서는 또 20년간을 헐레벌떡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싸운 지식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에 든게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지식이 많아야 돼서
0: 네.
1: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컴퓨터 자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요즘은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다
1: 네,
0: 보니까
1: 그렇죠.
0: 요양보호사를 해도 뭐
1: 해도
0: 일지를
1: 네,
0: 쓰거나
1: 맞아요.
0: 아니면 뭐를 주문하거나
1: 네.
0: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시고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는 바로 보호사로서
1: 네, 제가
0: 일을
1: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사회복지사까지요?
1: 예. 사회복지사도
0: 네.
1: 요양보호사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부문이고 또 컴퓨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에서 제일 요구가 될 사람이 아닐까.
0: 그쵸,
1: 네.
0: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착 1년차를 넘어서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가 될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제 도적같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때가 오면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1: 복음 통일이 어느 날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일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섬기는
0: 네.
1: 삶.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에도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예, 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사람을 이제 도우면서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이것을 꼭 복음 통일의 그날에 이제
0: 네.
1: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그 여정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고? 은혜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되게 폐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또
0: 아멘.
1: 내가 살아나가는
0: 네.
1: 과정을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은 힘들고 슬프고 웃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화려한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침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수령을 이렇게 두뇌로 삼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0: 아멘.
1: 쉽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제 받은 은혜, 그 축복이,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얻은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 뻗쳐주셔서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 이제
0: 네.
1: 우리 북한 분들도 나만에 계시는 모든 분들처럼 행복하게 자기 권리를 찾고

0: 자기 이름도 찾고 소망을 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이제 꼭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시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참 또 다채로우시잖아요.
0: 네.
1: 누구에게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어느 날 만나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네. 만나주시는데 우리 김사라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0: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1: 사랑의 하나님이다.
0: 네.
1: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시 선생님이 뭐 찬송가나 네. 아니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0: 네. 이제 부모도 영원히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못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찬송가 435장.

0: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1: 네. 저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살기 힘들고 인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가난 속에서, 곤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루빨리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손길 붙이시어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 북한 땅에도 햇빛 찬란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행복과 은혜와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행복을,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정착 1년 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들, 함경북도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신 지 1년 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선생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음 그 스텝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북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 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숨 대신 오늘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함께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 충성과 그 사랑과 응의의 걸음을 내딛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1: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0: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도도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1: 아.
0: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1: 네.
0: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1: 네.
0: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이제 에어컨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1: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1: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0: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1: 네.
0: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이자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는 밖에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1: 네.
0: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1: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0: 네. 그렇죠.
1: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네.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지도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0: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1: 냉온풍기.
0: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중앙당 비서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1: 네.
0: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1: 그쵸.
0: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1: 네.
0: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1: 기능도 많고요.
0: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1: 네.
0: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1: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고 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0: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미리미리.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1: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0: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커졌겠죠. 네. 그 선풍이나 그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1: 그럼 승용차는 또 두말할 게 없겠네요.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1: 네.
0: 그러니까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 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0: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꽤 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꿨지 완전히.
1: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0: 그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대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제가 좀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1: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을 결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뭐 하루 벌어서 할 수,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한해 여름이 아니라 또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도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1: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북녘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기서의
0: 그렇죠.
1: 1,000원과 북한에서의 1,000원이.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0: 우리
1: 노동 가치로 따지면,
0: 한국 가격이죠. 이 달러로 치면 그한 150달러가 한
1: 100, 한 20, 30? 요즘 또
0: 그렇게
1: 환율이
0: 되겠네. 150달러.
1: 올라가지고.
0: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그쵸.
0: 예, 그건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1: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0: 네.
1: 집에서도 잘때 그냥 켜놓고,
0: 그렇죠.
1: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0: 네.
1: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0: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는. 예.
1: 쓸
0: 자기
1: 수 있어.
0: 전에는 지침으로 이야기해놓으면 자동으로
1: 맞아요.
0: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참 이게 지금 너무도 발전했어요.
1: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0: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이제
1: 장비가.
0: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까지 카탈로그에 다돼 있어 가지고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온도를 딱 맞춰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1: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0: 네.
1: 사람을 위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1: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1: 아멘.
0: 아, 참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돈 아래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쐬라 에어컨 틀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1: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0: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네.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함께하실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또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복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나를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것은 이런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리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취함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 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와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6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빗길 이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의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빗길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 시간의 말씀과도 같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 소망과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벌써 한여름이 된 듯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있을 예정이고 폭우도 여러 번 내릴 것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 철저한 장마철에 또 여름에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극동방송도 여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썸머 스페셜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들으며 이 여름을 잘 보내길 준비해야겠지요. 이렇듯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칠 위험이나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의 앞날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이지요. 말세지마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지혜롭게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합니다.

인간의 삶은 평안과 행복만이 계속되기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갈등,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 등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예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마, 다행인데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지치게 되고 곤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빨리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어떤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나를 뒤덮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며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며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준비한 찬송 함께하면서 찬송은 여기에서 물러갈게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명하고 약속하기로 정치의

0: 오늘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1: 그리고 지금 부산극도 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도 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도 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충격을 받으면 잠시 변하는 듯 하지만은 이내 무서운 탄성으로 원래의 습관과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쥐고 있던 고집과 신념, 내 지혜와 의지를 통째로 내려놓고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영적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어쩌면 또 위대한 분수령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항복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잔꾀와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항복점 앞에 서게 만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도 그 많은 가족들도 그에게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밤을 맞이하고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의 절망의 골목에 홀로 서서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밤을 야곱 인생의 가장 찬란한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깨트림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항복점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항복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야곱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홀로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고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평생 모은 모든 소유를 먼저 약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아래 철저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치열하게 살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네 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 종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아무튼 야곱의 인생은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지지대와 방어벽을 다 강제로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독한 고독 속에 홀로 앉혀 두십니다. 심리학에서는 홀로 있다는 것은 뭐 공통점이 있지만 그걸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외로움은 loneliness라고 그러고요. 고독은

솔리튜드라고 그렇게 구분하죠. 외로움은 뭐냐면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찾아오는 아픔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채우려고 끊임없이 스마트폰도 뒤적이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인가 집착하면서의 외로움을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고독 혹은 나의 힘과 가능성이 철저히 부정되는 부정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에 언제나 이 고독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 때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불러내어서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없이는 이 광야길을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바로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의 철저히 잊혀진 세월 속에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제단을 태우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네무 아르라는 철저한 고독 끝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홀로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을 보낸 후에 바나바와 함께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경우로 나타나는가 하면 상실이나 때로는 패배나 또 고통이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를 고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기준을 바꿀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직한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리 외롭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렇게 하면서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둘러싼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잠시 걷어내신 이유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홀로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고독의 거룩한 고독의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어떤 한 손이 들이닥쳐서 그를 움켜잡았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 존재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입니다. 사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보낸 자격일지도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씨름을 벌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존재를 천사라고 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 여기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생 자기 고집과 신념, 잔꾀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밤새 씨름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자마자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야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이 뜻은 천사가 야곱에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결코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단과 방법, 신념과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던 천사는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축이자 씨름꾼이 버티는 힘의 근원, 즉 인간의 자아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제 힘으로 버텨서 설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힘으로 설 수도 없는, 버틸 수도 없게 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씨름이 아닙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26절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규는 단순한 욕심 가득한 복을 달라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마음 깊은 곳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처절한 절규이면서 그의 비참한 실체를 스스로 직면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정확히 20년 전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 아버지가 던졌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형의 자리를 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논리는 이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모른 채 다 알고 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버티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대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체를 토해냅니다. 27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 대답의 뜻이 뭘까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아야 적성이 풀렸던 자입니다. 내 신념과 지식과 경험을 굳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자신과 남을 속이며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추악한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자기의 진정한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야곱이 쓰고 있던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진짜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철수까지 믿었던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랑, 내 경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어짐의 자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에 주는 직함이나 타이틀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깨어진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큰 고통과 좌절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나를 설득해 오셨던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길고 긴 기다림과 인내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를 직면하는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예언적 삶의 운명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새롭게 빚어가시겠다는 재창조의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기꾼 움켜쥐는 자라는 뜻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 다스리다는 뜻의 사라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굴복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달린 그 영적 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은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 중에 엘이 나오면 이 엘은 하나님이죠. 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준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외롭게 바둥거리며 세상과 싸우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승리한 흔적,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영적 고아이며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야곱같이 욕망을 줬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

0: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날이 밝아올 때에 성경은 가슴 뭉클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에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땅, 분해를 지날 때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짙게 깔렸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몸을 비틀며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장애를 입었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한 피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로 다시 출발하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지.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걸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민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관계 위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룩한 항복점입니다. 내 삶에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들, 또 여전히 가정에 어려운 일들, 뭐 상실과 관계 어려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것은 패배와 아픔과 야곱에게 보여지는 절뚝거리는 이 뭡니까?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진 뼈가 부러진 그런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걸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혼한 분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입니다. 이 야곱이 절뚝거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둔 하나님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고통과 아픔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 그리고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자리로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항복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0: 임영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낙심하는 자가 얻지 못하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증,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국에 승리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고향으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치어일 때 이미 바다로 나가지만 4분의 1이 천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데 치어 때 지나간 기림에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고향을 찾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천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는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어는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에서 장성한 연어가 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단 하나, 새끼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생물이지만 모든 동물에게는 이와 비슷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영원을 꿈꾸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우리의 한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주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갈 아름다운 본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말에 뭐가 있느냐? 온도가 있대요. 어떤 말은 따뜻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은 무슨 말이 있어요?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말에 온도가 있다라는 거죠. 말의 온도에 대해서, 언어의 온도에서 쓴 책이 있는데요. 이기주라는 작가분이 쓴 책에, 말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 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말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은 따뜻한 걸 넘어서서 너무 뜨거운 말, 막 이 안에서 분노가 화가 폭발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 화상을 입는 말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얼음장같이 꽁꽁 얼게 한다라는 거죠. 냉담, 차가운 말, 이런 말들이 많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꽁꽁 다치는 차가운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언어 온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나 혼자 막 그냥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말로 옆 사람 화상이 피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화상이라고 부르죠. 화상. 차가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칼바람이 씽씽 부는 차가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오늘 잠언은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말이 뭐와 같느냐? 칼 같은 말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양약과도 같은 말이 있다.

온도, 말의 온도를, 말의 온기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에 따뜻한 회복의 온기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의 온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혀가 뭐가 될 수 있다?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을 보면요, 이것은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말의 영향력이지요. 그 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요, 함부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막 윗사람한테도 반말하고 뭐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갑질하는 말, 이런 것들이 함부로 말하는 말이겠죠, 우리의 뉘앙스에는. 그런데 히브리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함부로 말하다라는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왜 생각 없이 말하느냐? 감정에 이끌려서요. 어떻게 해요? 성급하게 말하는 거죠. 성급하게. 생각 없이 성급하게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막 말을 쏟아내는 거죠. 순간의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던진 말, 그것은요, 칼같이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죠. 오늘 말하고 있는 함부로 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것을 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경솔하게 말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잠언은 생각보다 입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 그 말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경계한다는 거죠.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 단어를 보면 앞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을요, 바늘로 찌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은요, 그 말이 무슨 칼로 찌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궁금하시죠? 이 칼은 무슨 칼일까요? 과일 깎는 과도일까요? 아니면 은잔도? 뭐 그런 걸까요? 주방에서 쓰는 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이 칼을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검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전쟁용 검입니다. 검이에요. 그러면 그 칼로 칼을 찌른다라고 하는데 뭘까요? 칼로 살짝 어디에 상처가 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칼로 베었다가 아니에요. 칼로 어떤다는 거죠? 푹 찌른다라는 거예요. 관통한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생각 앞서서 말하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먼저 입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앞서고 분노가 앞서고 충동이 앞서고 입술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생각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입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한 후에 말하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한 후에 말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 후에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요, 왜 생각보다, 우리의 이 생각보다 머리에서는 알아요.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반석을 치란 얘기도 안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말해야 돼라는 거 모세도 알아요. 머리에는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왜 입에서부터 백성을 향해서 이러한 경솔한 말이, 이러한 함부로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 이성보다도요 더 먼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감정. 머리 이성으로는 알아요.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만요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감정과 말이 더 가까워서 감정에서 끌어오르는 것을요 그대로 말로 표출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말이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것,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의 온기를 우리는 말이 따뜻하고 온기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의 온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혀가 뭐가 되느냐? 약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2장 18절 말씀을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요 칼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는 거죠? 약이라는 거예요. 양. 그것도 보통 약이 아니라 양약이라는 거죠. 좋은 약이라는 거죠. 이 양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양약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치유란 뜻이 있어요. 회복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 양약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라는 것보다요 이 양약이라는 단어 원어 의미는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마르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양약 무슨 단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가 그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유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좋은 주석을 남긴 브루스 윌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양약에 대해서 참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요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악한 말이 남긴 상처를 달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아멘. 아, 이거 아멘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말의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처받은, 말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무엇이요? 말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약은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해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건강한 사람을 칭찬하는데도 우리의 말이 쓰임 받아야 하지만 상처

사람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 양약은요, 하나님의 치유를 흘려보내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단순하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말이라는 거죠. 양약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말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가 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혀가 여호와 라파를 드러내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양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혀가 뭐가 될 때? 칼이 될 때가 있어요. 혀가 칼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급하게 말하는 거죠. 성급하게. 급하게 말해요. 마음 상태는요, 분노, 억울함, 충동이 막 앞섭니다.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거죠. 관통상입니다. 관통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사람들의 관계 어떻게 하죠? 마음을 찌르고 관계 무너뜨립니다. 상처 오래 남고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게 바로 혀가 칼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지만 혀는요, 무엇도 될 수 있어요? 약이 될 수 있어요. 보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가 들어있는 단어, 마르페가 들어있어요.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드러냅니다.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절제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약이 되는 말, 양약이 되는 말, 보약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약과도 같은 말은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 말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양약과도 같은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이 양약 같은 말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참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양약 같은 말일까요? 이거 해가지고 혼날 것 같은데, 정말 들키면 이제 혼나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양약 같은 말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 그게 뭐라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뭐라고? 야,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할 수 있잖아. 이러한 말이 살리는 말 아닐까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약이 되는 말이라고요. 그 상처를요, 치료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살리는 말, 치유의 말, 회복의 말, 생명의 말 같은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입술에 말이 사람을 관통상을 입히는 칼이 아니라 양약의 말, 치유의 말, 생명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런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의 온기는 어떤 말일까요? 바로 품어주는 따스한 말이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리고 실망했을 때, 염려하고 뒤로 물러났을 때 해줄 수 있는 품어주며 따스한 말, 그것이 진정한 말의 온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를 보면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요, 여러분 3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요, 초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에요.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요, 이 바티칸에 엄청난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베드로 성당 아래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인데요, 그 베드로를 기억을 하면서 믿음의 표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그 대제사장에 잡혀간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그 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이게 벌써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 부인.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에서 신문 받고 있는데 너도 저 안에 있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갈릴리 사람의 도당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예요. 왜? 자기 살려고. 지금 같이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라고 인정하면 그래 너도 일로 와 같이 죽자.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베드로야 닭이 세 번 울 건데 닭이 두 번 울 텐데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이 얘기하셨거든요. 73절 말씀, 7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가 베드로 부인한 얘기를요, 대문짝만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이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한 건 부활한 거고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제자들 한 7명 데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 이제 우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닐 만도 한데 베드로의 행동은 뭐죠? 너무나 미안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더 미안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거기서 고기 잡아요. 근데 고기 못 잡았는데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물어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야 이제 다 지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번 묻고 싶다. 꼭 그렇게 했어야 되겠냐? 내가 너 얘기했지? 너 닭 울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조심하라는 경고 아니었겠니? 꼭 그렇게 하고 나를 좀 부인하면서 떠나니까 시원하고 좋대? 라고 예수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우리 서운할 때 많잖아요. 네가 요즘에 나한테 뒷담화하고 다닌다며? 너 왜 나 하지도 않은 일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너는 속이 시원하겠냐? 내가 그렇게 말한 네 속 좀 알아보자.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니? 라고 우리 억울함에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얘기하세요? 그거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뭘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모른다 모른다 저주하며 모른다, 이건요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숨는 거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세 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물어보시니까요 근심하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세 번의 주님을 부인했던 마음의 무엇이 상처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진정한 진심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과거의 그 잘못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헤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과거를 붙들고 상처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보고 있노라. 너를 회복하여 나의 양을 맡기고 너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구나. 우리 주님의 따스한 말은 베드로의 실수와 과거의 판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죠.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고 실패를 붙들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칼이 아니라 약이었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말로 베드로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성도의 입술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이 아니라, 과거를 들추어내서 헤집는 칼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따스한 복음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말, 신자의 입술은 칼이 아니라 양약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숨이 마지막에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때때로 그런데 좀 자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약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흔들려서 그래,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유를 붙이곤 하죠. 어쩌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PD입니다. 오늘 우리를 자주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도 그랬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진짜 이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며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을 순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가 바로 오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또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용기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 것,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붙잡으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휘감아버리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용기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월요일이죠.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오늘 거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용기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세요.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함께 나누고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셉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0: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용기라고 화답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세요 라고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용기 용기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단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도회로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이 아침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용기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 할렐루야. 월요일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아트가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의 성도 여러분, 주를 찬양하기에 참 좋은 아침입니다. 반가운 비, 하나님의 비, 단비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찬양하게 됨이 참 기쁨입니다. 예수께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들고 나온 어린 소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죠.

보수님, 오늘 우리가 드림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당신께 연락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는요, 조금 특별한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 이미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내일이죠. 불상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를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배하고 약속에 하기로 종친회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네, 부산극동방송은 매년 단 하루 전파선교사님들을 모집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364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찬양입니다.

식량 그리고 복음만을 흘려보내고요. 단 하루 이 방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내일의 시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라고 이 부산 땅에 하나님께서 부산 극동방송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도회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일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의 주제도 바로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 또 한 번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소리 내서도 좋고요. 마음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차량 중에 계시다면 운전하시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하루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오프닝에서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작은 헌금을 모아봤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있을까? 부족할 것 같은데? 내 삶이 쪼드라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하는 순간 두려움도 같이 주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작은 믿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하루 방송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분들,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이 전파가 흘러가는 곳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함께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거하신 그 자리에서 문자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 선교에 기쁨으로 동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의 드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지난 19년 동안 이 복음 방송은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방송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그 바통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통을 이어갈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매해 부산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전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곳곳에 전파 선교사를 세워주십시오. 곳곳에 이 복음 방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한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결단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부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산 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새로 이 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해운대 백사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시작한 복음의 부흥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세계 열방을 뒤덮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그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곳곳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시고 중추돌 같은 3040 세대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셔서 부모님 세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 지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셔서 다시금 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세대가 이 부산 땅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의 하이웨이를 완성하는, 왕의 대로를 완성하는 부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부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적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외치고 이 기적을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에 인자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와 내일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산 땅에 새로운 생명의 부흥이 그리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일의 시간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그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제가 두려움을 넘어 소리에 모든 것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방송 선교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생방송을 통해 이 일의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동역하는 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목도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회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0: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용기라고 보내시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용기라고 보내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도회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담비워십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1: 드림을 묵상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년 중 단 하루인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위한 기도에 저희 팀이 함께했다는 게 참 기쁨되었습니다.
0: 아멘. 네, 이 시간 내일의 방송 사는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전파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어나는 자들이 곳곳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방송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을 통해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부산 땅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오늘 담비워십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우리 한 권사님의 모친상을 치르며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요. 고인께서는 6.25 전쟁 참전용사셨습니다. 당시 이북지역에 살고 계셨던 고인께서는 국군의 연락병으로 복무하셨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금과는 달리 당시는 부대 간의 소통이 주로 연락병을 통해 이루어졌고 고인께서 바로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연락병이 되어 어두운 밤길과 산 고개를 넘어 정보를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성이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걸었을 그 길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깊이 아려왔습니다. 이처럼 부산에는 6.25 전쟁 당시 북에서 내려오신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쟁을 전후하여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 부산의 인구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부산의 교회 수 역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36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전쟁의 와중에 무려 30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 기독교의 중심지는 평양과 서울이었으나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피난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부산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기독교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6.25 전쟁을 통해 영적인 큰 은혜를 덧입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까지 장로교가 주를 이루었던 부산에 전쟁을 통해 다양한 교파가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부산은 북한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다 보니 전쟁 당시 이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은태 권사님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배를 타고 강릉을 거쳐 포항으로 오셨다가 부산에 정착하셨는데 피난길에서 겪으셨던 끔찍한 일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증언하십니다. 오래전 작고하신 한 어르신은 기억을 다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개성의 마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 고향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이 정말 맛있어요. 라며 거듭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최근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선교라는 말조차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성도들은 북한의 성도들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누룩은 일반 이스트보다 발효 속도가 느려 단기간에 부풀지 않습니다. 보통 4~5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둘째,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룩 속 효모가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약 25도에서 30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누룩은 가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스며들어야만 반죽을 두세 배를 부풀려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가 바로 이 가루 서말 속에 뿌려진 누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누룩이 가루통 속에서 답답함을 견디며 오랜 시간 인내해야 부푸는 것처럼 북한 선교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따뜻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는 가루통 속의 누룩처럼 묵묵히 오랜 시간을 견뎌낼 때 마침내 아름답게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이미 와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20여 년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북한에서 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한세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일부러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탈북하여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학습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개인 과외까지 든든히 지원해준 덕분에 그 친구는 그토록 원하던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 엄마가 되었고 셋째까지 임신하여 잠시 쉬고 있지만 그 친구가 교대에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던 그 꿈만 같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당시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교회 근처에 있었습니다. 졸업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제가 섬기던 한양교회 예배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곤 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졸업식 행사를 도우며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졸업식과는 달리 20, 30여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축하해주러 온 가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쓸쓸한 졸업식 풍경을 뒤에서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짓고 기도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선교학교에서 마지막 주차 과제로 내가 만약 선교사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상하며 글을 써보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글을 쓰시며 선교사님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도 되돌아봤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6장 가득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며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교회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안부를 물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작가 진 에드워드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 그의 소설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선교하러 갈때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주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최초의 집단 이주 선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0: 50여 명의 동역자들이 로마 선교를 위해 집단으로 이주한 곳은 오늘날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는 전형적인 선교 형태에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70여 년 전 북한 이탈 기독교인들은 비록 전쟁 때문이긴 했지만 집단으로 부산 경남으로 이주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부산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경남 지역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실 때 함께 이주하여 북한의 복음을 전하실 분 안 계십니까? 70여 년 전에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북한으로 집단 이주하는 것은 어떨까요? 올해 초 미국에 방문했을 때 블랙마운틴에 거주하시는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을 뵈었습니다. 북한의 우물을 파주는 웰스프링 단체의 대표이신 그분은 저와 동행한 우리의 청소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문만 열리면 당장이라도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비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드디어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헌금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방문 계획과 또 자기 대신 앞서서 그곳을 방문한 디모데를 잘 영접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있는 스데바나와 그 집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서신에서 다 그렇게 하듯이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데 특별히 이쪽에서는 함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즉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어비가틈으로 같이 일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누군지 그 사람들의 인사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16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는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본론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므로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난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그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죠. 익숙한 이름, 아는 이름, 관심 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게 별 상관이 없는, 해당이 없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해당사항이 없는, 그냥 그때 그 서신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6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의 이런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기가 막힌 영적인 통찰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그냥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다라는 통찰을 주시는데 그 순간 이 고민이 다 해결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정말 선명하게 그대로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인사를 주고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인사 주고받고 당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이노니아의 정말 중요한 그 비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연보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 이건 코이노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예. 또 보세요.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너희와 함께 머물며.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성도가 함께 머물며 교제하는 것. 또 11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부탁하면서 말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하는 말씀.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왕따시키지 말고 텃세 부리지 말고 분위기 험악하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서 그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예,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당부죠.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말 그대로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지침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이

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는 빼박 코이노니아다. 그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건 빼박 코이노니아 이야기죠.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요, 그 바탕에 다 코이노니아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이 성경 말씀의

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이 아름다운 교회냐 그 말이에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인 숫자가 많은 겁니까? 헌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일 때 그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샘플링을 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듭니다. 그것도 뭐예요?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바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표현이에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게 뭘 말할까요? 사실 이것도 또한 표현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려면 이 시원하다 하는 표현을 좀 알아야 돼요. 시원하다. 사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시원하다는 말도 상당히 의미가 복잡 미묘합니다. 영어로는 cool이라고 하는 거예요. cool. 그런데 이 영어의 cool도요 사실은 그냥 단지 그냥 온도가 낮은 것, 시원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cool이라는 표현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멋지다. 혹은 뭐 좋다. 그럴 때. 그래서 뭐예요? You are cool. 혹은 뭐 so cool. 뭐 cool guy. 뭐 하여간 그 특히 영어 젊은 아이들은요 가장 좋을 때는 cool 이렇게 말. 멋지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단지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멋지고 뭔가 괜찮은 것. 그런데 사실 한국말로 보면 이 시원하다의 그 심오함이 많이 달라지죠. 영어로도 그 정도지만 한국말로 보면요 이 시원하다의 그 표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시원하다라는 이 말일 정도로 그렇게 참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 같은 걸 받으면서, 마사지 받을 때 뭐예요? 심한 경우에는 막 비틀고 두들겨 패고 난리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외국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맞으면서 시원하다고 그래? 저게 지금 무슨 뜻일까? 무슨 표현이냐 말이죠. 더 심한 것은 그게 아니라 뭐 또 어떤 게 있어요?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뜨거운데, 핫, 매운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국물이 시원하다라고 말할 때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도대체 한국말에 시원하다는 게 뭐냐 말이죠. 이해를 할 수 없다. 결국 이런 거죠. 한국 말에서 시원하다는 것은 그냥 덥지 않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느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바로 뭐냐? 답답하고 힘든 것이 해소될 때의 느낌이에요. 답답하고 힘든 것이 해소될 때의 느낌. 바로 그걸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도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시원하다는 제가 볼 때 이 한국말에서의 시원하다라는 것과 그 뜻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참 영적인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통 쓰는 말도 영적인 비밀들을 담고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 시원함은 우리말의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원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말입니다. 아나파우오. 그런데 이 아나파우오란 말은요, 영혼이 안식하게 하다. 영혼이 평안을 누리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영혼이 안식하는 거예요. 영혼이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파우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아나파우오가 들어가 있는 말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지금도 가장 많이 선포되고 있는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실제적으로 표현하신 말씀, 그야말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신 진짜 구체적인 그 복음 메시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 그냥 말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풀어놓으면요, 예, 2박 3일 부족한 그런 스토리를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삶의 수고, 삶의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을. 예, 죄 가운데 빠져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가장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영혼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답답함과 막막함과 어려움과 무거운 것 때문에 정말 눌려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서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또한, 그 다른 지체들의 그 영혼을 또한 평강으로 인도해주는, 그게 코이노니아. 그냥 같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예, 코이노니아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영혼의 쉼이라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지체 영혼을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일까? 더 구체적인, 더 실제적인 것. 참된 코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러면 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답이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에 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족한 것, 즉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지체가 마음에 어떤 부족함, 결핍이 있어요. 이게 안 채워주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진정 아름답게 하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지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예, 다른 지체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것.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지체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죠. 유교 당시 추락한 미군 그 조종사 한 사람하고 또 인민군 낙오병들 그리고 국군 탈영병들이 강원도 산골에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진짜 전쟁이 났지만 전쟁과 상관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산골 오지 동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촌장의 리더십 아래서 같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특별히 그 인민군 장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촌장한테 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위대한 영들에게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놀라우니까 그 위대한 영들에게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촌장이 했던 대답이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게 뭐예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심플합니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예. 진정으로 아름다운 리더십은요,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은요,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를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뭐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밥 사고 뭐 혹은 뭐 먹을 거 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말합니다. 생명 에너지. 예, 인간의 영혼은요, 그 결핍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결핍이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밥으로 채울 수 없잖아요. 그건 생명 에너지로만 채워집니다. 생명력으로만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생명력을,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갔다 오면서 괜히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냥 그 마루 바닥, 마루에 탁 드러누워가지고 아 재미없어, 막 짜증나, 정말 살기 싫어, 막 이렇게 혼자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어린 놈이 뭐가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난리냐. 정말 짜증나게 하는 건 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저를 때리시려고.

하는데 하마터면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정말. 네. 제가 저희 어머니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분이 아닌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내시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그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머니를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한 말이잖아요. 나 혼자 힘들다고, 나 혼자 짜증난다고, 나 혼자 살기 싫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그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학교까지 다녀와서 까닭없이 뒤집어져가지고 죽고 싶다 해가면서 힘 빠지게 하니까 이게 다 힘 빠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힘이 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래가면서 또 뭐예요, 좀 어려움이 오면 무슨 절망 특허받은 사람처럼 가장 먼저 절망하고 가장 먼저 낙심하고 그냥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을 하면서 이 뭐 문제가 많다 큰일 난다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함으로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아, 좋아 보입니다. 안 좋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니 말 이전에 표정 자체가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영혼이 힘이 나요. 그리고 심령에 믿음이 생겨요.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바로 뭐 누구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신앙입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코이노니아. 자, 그러면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정말 자신이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자신을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기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야 한다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야 한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리고 유진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주의 공동체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 지체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정말 그들을 세워주는 행복하게

0: 그러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참된 코인을 그런 사람입니까?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안녕하세요.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으로 돌아왔습니다. 욥기 40장 3절 이후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어다. 크고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욥이 여호와를 만나 대면했을 때처럼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이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하길 응원하면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갑니다. 브라운 워십이에요. 예수가 더 알기 원하네. 알자야 61 이어서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할게요.